0: 나여고 이 레몬 마주마 안타질 구란 그 설임바한 버러스 구슬 그니아우 FM 시오코 마라마이버
1: Global Smoking Out Radio Malaysia 그니아우 FM